리스만 프로 쳐봐이 쳐봐이 헤이 컴포 소리에 피해마 자 아브라니 아브라니나 야 소리에 브라드워 소리에 피 서베서 오바 소리에 피야 우베파카 메시아 샤마이 우수바 피해 야 시라마 아파 컴포 우냐 드루 호 페스 브리지 워 삼보드 캐시에 시보 에다 우키야다 비야라 아노 바 나요